소리 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슉 보내버리자 오케이 너 지금 방금 웃었지